0: 나요. 그네 강화 제 거의 나네 허. 이마 잠자고 오나네.
1: 허.
0: 야.
1: 헤.
0: 아기 노리바. 강관 나디 나디바 꼬롱을 가리 뽑아 왔나.
1: 헤. 진료 안바이 아네나. 매 땜과 상신의 비유 허기청아 허. 2999-8693. 에, 来。 你好。
0: 哎，你们这里好。嘿。我安在来。嘿。人数啊，紧。尖山啊，紧。嗯。好。王太太，阿要去几日赛哦？
2: 我知啊。知啦。哎。哎。有空啦，好。紧紧紧，甲你督头去啦。安喏，我迄脚我照顾好啦。好。好啦。
1: 好。安喏。OK。好。
2: 谢谢。
1: 好。来，你好。
2: 你
1: 点歌？什么歌？
2: 一条的爸母等候歌好唱。
1: 嘿。
2: 哦啊，一条是张飞唱的，张飞唱的头的。
1: 头的。
2: 头的。哦。
1: 哦，头的。
2: 张飞有唱这条。
1: 好、哦、好，我找一下。
2: 啊，一条爸母等候你唱。
1: 好，爸母等明仔载啦，哈。
2: 哦。
1: 好。
2: 头的。
1: 好 ，OK。好。好来，你好。喂。
3: 喂。
1: 嘿，你好。
3: 我是阿叔，五十年的优雅区。
1: 优雅区。
3: 哎。
1: 优雅区。
0: 优雅区甲优雅街无同哦。五
3: 十年的。
0: 五十年的好，我来说。
1: 优雅区哈，五十年的。
3: 啊，我先不是闽南仔，好不？
1: 好好。
3: 哎。诶，江门啊，北部歌啊，
0: 好，
1: 南部门北部歌啊，
3: 嗯，
1: 好好，南，
3: 谢谢您啊，
1: 好，
3: 谢谢，
1: 南部门，好，
4: 好，
1: 诶，罗州。